0: coming.
1: 할게 봐요.
2: 에이노. 에이스트 핑글.
1: 루파.
2: 게이섹스.
3: 자 루파. 자 루파. 루파.
2: 게이섹스. 게이섹스.
1: 우리 게임.
2: 에이스.
1: 아슬루파요.
3: 자 루파.